0: 잠에서 깬 상태로 너의 두 눈을 봐.
1: 잠에서 깬 상태로 너의 두 눈을 봐.
0: What else do you want me to do?
1: What else do you want me to do?
2: Mama.